0: 또 운공 상관없어 can I 너람 다 기치 아나 my savior 내 크라우아도 벨도 그것도 내 페이지 I'm past.
1: Son los reyes del K-pop y no le ponen freno a este año en el marco de su 13 aniversario, sorprendiendo a todo el mundo ahora con este sencillo que se llama Come Over BTS.